0: 이게 겨우 월급이야. 먹거라.
1: 먹거리게요.
2: 좋아 말인 진짜.
3: 에이, 검은 많이 준자.
4: 나쁜 애 둘이 받고 받아자. 다시 둘이 묻더라. 남무리 둘이 미래오. 모카 후베스 카노. 나 두에 시미 두에 걸어디 두 강가 마디.
5: 어, 아싸 그.